있어요. 아마 보았는지 모르고서 댓글을 하죠. 아버지 내까지 대반 인포메이션 기도하는 인포메이션 오젠 인포메이션 또 아젠마스 보자 오카 보내기 비판스러운 비 세네 계속 가위 이건

0: 주셨어요. 아마 보안만지 모니터도 되고 해야죠. 앞에서 몇 가지 대반 에포마션 기도하는 에포마션 보전 에포마션 도와제마스 보전 꼭 가고 내 기피 파스 덕비 이제 내 계속 가위 보건
1: 도와주시세요.